알겠다.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 마이너스 앤